0: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1: Proclaiming God's goodness, we're TAWH Palau, Hope Radio, Angel 3.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24 hours a day.

0: 仍将走向地狱。请记住，根据以赛亚书53章11节和12节，夫必看见耶稣灵魂的劳苦，他变得照满足。请记着，耶稣在十字架上受的苦难比任何人都深重，比世人更深，比任何人都要惨烈。即便如此，他死后仍将到地的深处，在地狱中为你的罪和我的罪付上代价。正如诗篇88篇所言，他亲自承受了神的愤怒，他亲自承受了神的愤怒，好叫你我不必承受神的愤怒。正因如此，正因耶稣为我们承担了神的愤怒，事情才得以继续。父神将看见他灵魂的劳苦，并因耶稣为我们所做的牺牲而心满意足。神说够了。接着下一节经文说，因此神叫耶稣从死里复活。耶稣复活这意思是本身就证明了我们的罪义的赦免。耶稣复活这意思是本身就证明了我们的疾病、病痛、贫穷以及一切咒诅独一的道赎情。天父一月拿了耶稣所献的祭。当耶稣复活时，我们也一同复活了，但这还不是全部。在这篇信息中，我们将探讨复活后的耶稣在与抹大拉的玛利亚私下会面后所做的事。请记住，玛利亚起初以为她是冤顶，是冤顶，所以她并非半透明的，也没有光芒四射，没有吃第六英寸炫肤，也没有头顶光环。直到耶稣对他说话之前，玛利亚都以为他是圆顶。随后他才意识到，那个被安放在坟墓里的死人，此刻竟活着站在他面前。那次对话究竟发生了什么？接着当他遇见那些妇女时，他们正要去向门徒传达耶稣的嘱托，要他们去加利利与他会面。最后，我们将帮助你们明白，这时间与你们每个人与你们个人息息相关。这不仅仅是一段历史时间，这与你息息相关。所以，让我们先大号去约翰福音第19章，我将从第31节开始。当时耶稣正悬挂在十字架上，那时因为是预备日，也就是逾越节的前一天，犹太人为了安息日，那是个大安息日，一个特别的安息日，不愿让尸体留在十字架上，他们就求比拉多打断他们的腿，把他们取下来。于是兵丁来了，先打断了第一个人的腿，又打断了与耶稣同钉的另一个人的腿。但他们来到耶稣那里，见他已经死了。他们没有打断他的腿，但有一个兵用枪扎他的肋旁，随即有些河水流出来。看见这事的人做见证，他的见证也是真的，他知道自己所说的是真的，为要叫你们信。这些淤水源于变大和钉十字架带来的创伤与冲击。耶稣的血液积聚在心脏周围，同时还有积聚在心脏和肺部周围囊袋中的水样液体。当他的尸体被刺穿时，那些和那水样物质，那种清澈的水样液体 便流了出来。他们是分开流出的，这就是他已经死亡的证据。那么，这位何如此重要？让我们回到耶稣复活后与玛利亚的对话。约翰福音第二十章，从第十五节开始，耶稣对他说：夫人，你为什么哭？你找谁呢？他以为是冤顶，就对他说：先生，若是你把他医了去，请告诉我你把他放在哪里，我好把他搬走。请记住，玛利亚以为他是冤顶，耶稣对他说：玛利亚。他便转身对他说：拉巴尼，意思就是老师。倾听耶稣对他说什么。耶稣对他说：不要摸我，因为我还没有升到我父那里去。但你要去告诉我的弟兄们，我要升到我的父那里，也是你们的父那里，到我的神那里，也是你们的神那里。所以他要去告诉门徒，耶稣要升到父那里去。接着在马太福音28章第九节，我们看到抹大拉的玛利亚，也就是另一位玛利亚。而在马克福音和路加福音中，还有其他与他同在的人，耶稣吩咐他们去告诉门徒，要在加利利与他相会。当这些妇女去告诉门徒时，看哪，耶稣迎面而来，说：愿你们平安。他们便上前抱着他的脚。现在他们能紧贴着他了。因此此时耶稣必定已经升到父那里去了。还有更多证据表明他必定已经升到父那里，因为他现在向门徒显现了。路加福音24章36节。正说着，耶稣亲自站在他们中间，对他们说：愿你们平安。但他们却两晃是错。假设他们当时看见的是一个灵体，耶稣突然显现就站在他们中间，而此刻他们却两晃是错。假设他们当时看见的是一个灵体，但倾听耶稣怎么生死心词而可爱给这儿。三次是死心词儿一我不多才跟词儿 insertion。他告诉他们 an in answer 第38节。你们为什么两惶？为什么心里起意念？第39节。看哪，耶稣在说话。看哪，我的手，我的脚，就是我自己。他说：摸我，看，我就是我。因为灵没有肉和骨，像你们看见我有的。复活后的他，门徒能够红摸他，他有肉也有骨。但你们注意到这里了吗？他没有提到他的血。那么当耶稣升天回到父那里时，他身上发生了什么？我们对此的答案就在希伯来书中。我们接下来就要看这里。正如希伯来书的作者向我们所展示的，有两个独立的帐幕，一个是在地上由摩西所建立的，还有一座在天上。我们将通过希伯来书第8章第5节来证实这一点。经文开头说，祭司们是超超天上食物的样式和婴儿来供职的。正如摩西将要建造会牧师，神曾嘱咐他：看哪，上帝说，你要照我在山上指示你的样式造这一切。这个样式就是上帝向摩西显明的天上圣所。他对摩西说：你要抄抄这个样式建造它。 为何有两个绳索？请随我翻到希伯来书那第九章，我们便会明白。我将从第一节开始。那头一个月就是摩西的律法，也有关于敬拜的条例和舒适的圣所。那圣所有一座大帐幕，在帐幕的前部即第一部分，祭司每日在那里供职。接着第七节说，但在第二部分即第二部分是至圣所，只有大祭司肚子进入那至圣所，肚子一人，每年一次，而且不能没有血。那祭司要为自己和百姓的后裔献上这些，每年一次，在旧约之下，在摩西律法之下，大祭司会进入至圣所，在神的面前，当他进去时必须带着血，那是他要为自己和百姓的后裔献上的，不是为百姓的罪，而是为后裔。若你读过摩西律法，便知若红翻世界中的任何一条，便无疾无可恕罪，你将被用石头打死在众人面前。但在此处，神允许祭司每年进入一次，带着公牛和公山羊的血，为他自己也为百姓的后裔，他献上这些。当他献上这些事，无人能靠近会幕，谁也不能靠近，只有大祭司还有神的同在。倘若那位大祭司进去了，却没有完全朝着经上所写的去行，那祭司就必死亡在神的面前。那么什么如此重要？那就是祭司必须带着血。这些动物的血究竟有什么特别之处？好吧，请跟我一起看利未记第十七章。我要读第十一节，这是神对摩西所说的话。他宣告，因为肉体的生命是在血中，我已将这些赐给你们，放在祭坛上，为要赎罪。作者该，作平息，为你们的灵魂，因为血能为灵魂赎罪。当大祭司进去时，带着公牛和公山羊的血，那些就是一种平息，一种遮盖，这样神就不会审判那罪，而且必须是血。如果你回过头去学习，当一个人犯了错，他需要献上赎罪祭，他会把他的山羊或羔羊带到大祭司那里，大祭司会让那人将手按在羊或山羊的头上，当他这样做事，那人的罪便转移到那动物身上，然后祭司在他面前再杀那只羊羔或山羊，接着那些会被献上在祭坛上代替那人，而那动物的血便会遮盖并为那罪向神赎罪，这样那人就不受审判，神出于怜悯赐给他们这样行。那么关于耶稣的这些呢？希伯来书第九章，我将从第十一节开始讲。基督基已来到，做了将要来之美事的大祭司，就是我们的耶稣，进入那更美更完全的帐幕，不是人手塑造的，也就是不属于这世界的。天上的帐幕不是人手所建的，而这位耶稣成了那天上帐幕的大祭司。接着第十二节，也不是靠山羊和牛犊的血，乃是靠他自己的血，那他在十字架上所流的血，那当他们用长矛刺穿他是流出的血。当他们用长矛刺穿他时，流出的那些雨水 凭着耶稣的血，那耶稣的血凭着他自己的血，他带着这些进入天上。经上说，他只一次进入圣所，他只一次进入圣所。你能想象吗？耶稣如今已经复活，他显现在天上，他带着自己的宝血与他同在。你能想象那场应接的盛况吗？这些年来，他们一直在等待耶稣被钉十字架并复活。如今在他成就这一切之后，他步入天堂。你能想象那场应接的盛况吗？他走进天堂中的至圣所，带着他自己的宝血，他自己的宝血，他一次进入，一次，不是每年一次，一次。他走进这至圣所，并借此获得了永恒的救赎。永恒的救赎为谁？永恒的救赎为你，为你。耶稣走进了至圣所，在天上带着他自己的血，为了获得永恒的救赎为你。而那个词救赎意味着赎回，那他的血赎回了你，救赎了你，拯救了你。如果你往下看到第23节，我们可以看见发生了什么。当他带着自己的血进入至圣所为我们，他不需要被救赎，回到神那里为他自己。他在至圣所中，在天上为我们，为我们。在第23节，希伯来书第9章，因此有必要是天上事物的样式，得以祭井，用这些公牛和公山羊的血，但天上事物本身则用比这些更美的祭物。因为基督，因为耶稣并没有进入人手所造的圣所，那不过是真圣所的婴儿，而是亲自进入天堂，如今为要在上帝面前显现为我们。当耶稣带着自己的血走进那至圣所时，经上正说，神的同在就在那里，我们的天父，我们的神就在那里。当耶稣带着自己的血走进来时，耶稣献上了那些那完美的血，那完美祭物的血，他为我们献上了那完美的血。我们没有求过，我们也不配的，但耶稣还是进去了，用他自己的血献上了为我们。你知道最美妙的是什么吗？耶和华上帝，我们的天父，接受了为我们。他为你接受了，这不仅仅是一个事件发生在复活节，这是永恒的。你和我已经得到了赎解，我们得到了赎解，接着我们主耶稣的身体和宝血，而且我们不仅被赎卖，不仅那牺牲被献上，而且天父接受了他。你明白吗？天父接受了。耶稣的宝血是为你代求的，不是为耶稣代求的，是为你代求的。那宝血是为你代求而献上的，而天父依然接纳。这难道不美妙吗？还有一件事，哥罗西书一章13-14节，耶稣他就我们脱吃了黑暗的权势，又将我们潜入他爱子国度之中，在他里面，在耶稣里面，我们得了救赎，赎解衣服是借着他的血，甚至罪的赦免。不仅如此，当耶稣进入那至圣所为我们代求，天父就在那里应接了他。 我们不仅得了罪的赦免，我们还从黑暗的权势中被救赎出来。你知道吗？那宝血救赎了我们，释放了我们从黑暗的权势中，我们的罪债役的偿付。那宝血已将罪孽遮盖，我们已被拯救，从黑暗权势中被释放出来。他在无权柄下至我们，只要我们信靠，只要我们敬我，只要我们持守，只要我们委身于当时所发生的事，当父神领受那宝血之事，那黑暗权势、债务、权柄，那些已被领受。现在我想为那些需要的超释放的人祷告。撒旦利用黑暗势力欺骗他们，使他们以为自己上我上了我，以为自己没有权柄的超释放。我们现在为他们祷告，奉耶稣的名，父啊，我们感谢你，奉耶稣的名，我们释放你的儿女，他们是用耶稣的血所赎回的。我们奉耶稣的名，将他们从这黑暗的权势中释放出来。我们奉耶稣的命，命令他吃开那血，以示你满足。父啊，他在物权柄，因此我们命令这黑暗的权势吃开。耶稣的命，那宝血已被领受。阿们。现在对于在座的各位，你们是否想要耶稣用那宝血所赎回的？那么我们首先必须做的就是重生。耶稣曾对尼哥底母说，这位犹太人的领袖，一位遵守世界的人，耶稣对他说，尼哥底母，你所做的还不够，你必须重生，你必须重生。那么我们该如何重生？罗马书十章九节说，我们若口里承认主耶稣，若立他为主，若将生命交托给他，并且心里相信神已叫他从死里复活，这边是应许，你必得救。请记住，神差遣耶稣并非为了定你的罪，他差遣耶稣是为了拯救你，通过那死亡、埋葬、复活以及将他的血献给父神。当我们领受这一切，当我们重生时，这样我们就得救了，这就是上帝的应许。所以如果你愿意重生，请与我一同祷告。耶稣，请进入我的心，赦免我一切的罪，带领我，引导我，医治我，我奉耶稣的名求，阿们。现在对于那些愿意受圣灵洗礼的人，耶稣说，我吃开你们，对你们是有益的，我离开你们是为了差遣圣灵，就是耶稣在世为认识所靠的那位圣灵到你们哪里去。当耶稣一人的身份行走在这地上时，圣灵就与他同在。耶稣在路加福音11章13节说，你们虽然是恶人，尚且知道把好东西给你们的儿女，何况你们的天父岂不更要把圣灵赐给那些求他的人吗？所以我们要祈求，请与我一同祷告。天父，我祈求用圣灵充满我。我知道耶稣曾说，我若求你，你必赐给我。我感谢你此刻用你的圣灵充满我。现在请独自静下心来，张开你的口，开始赞美神， 然后从你的腹中，让那你从未学过的语言流露出来，之后告诉我。阿们，阿们。
1: Kathy 很享受到你的消息，给她发邮件，邮箱是 Kathy， 就是 kathie@kathydavidson.org。你也可以访问她的网站，重复收听这些信息或免费下载 kathydavidson.org。寄信给她，地址是的科萨斯州加兰，是邮政信箱是60088。再次重申。是的，科萨斯州加兰是有征信箱是60088。下次见，上帝保佑。
2: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CHWH Palau.
3: 欢迎收听 MFC 全球广播，这是一档每周播出的广播节目。起源于美国西弗吉尼亚州莫根顿的 MFC 事工，又是土俏佩洛西奇和牧师雷诺佩洛西奇主持。现在加入我们，一起查考上帝的话语，了解他如何仍然适用于我们今天的生活。通过将你的信仰和信任寄托在耶稣基督身上，你可以获得自由，得到医治，获得祝福，终生。现在是来自 MFC 施工的今日信息，播出于本期 MFC 全球节目 Sun Astors Audio。
4: 大家好，我是乔佩洛奇克，本周我们将继续探讨怨恨这个话题。怨恨，我们都曾被冒犯过，我想每个人对此都深有体会。我们不认为它会在我们生命中扎根，但又是我们受到冒犯后，这种情绪会深甚至如新的久久不散，直到后来我们才意识到自己仍在对某人怀恨在心。简单谈谈这个话题后，我将转向至于的话题，我深信圣经的教导又是人们需要悔改才能获得至于。今天我要特别声明，若不化解伤痛，处理问题终将招致疾病产生，因为人体本不该产 的 不宽恕的酷度，每次发怒时你伤害自己的程度远超被怨恨的对象。以上是关于医治的补充说明。对于那些正在经历了愈过程或身患疾病的人，我并非断言这绝对是病因，但多年来我为许多人祷告时发现，他们体内确实存在愤怒或酷度的根源，对已故父母怀有为了结的怨恨。这只是个小插曲。终身一次 ，Ganinchasai da 所爱之人吃世前，无比原谅父母，并化解矛盾。别指望等所有人都走了再处理这些事，你必须主动去与他们沟通，因为唯有心无挂碍，才能 anersao and tinchin ahu and antin and dan and dan。To 是进入天堂。总之，等我稍后回顾是会再谈这个话题。终生后我才明白，爱是上帝设立的标准，他要我以爱待弟兄，我才量觉自己吃着标准和气遥远。于是开始研究冒犯我的家庭环境极其严苛，家人间先少彼此宽恕，他们总把怨恨揣在心里，姑姑叔叔们时常互相生气，怨恨能持续好几年。我从未想过，就是怨恨经是上帝用来教导我像他那样去爱人的生活方式。神的爱毫无保留，毫无条件，这在我眼中简直不可思议。记得我们在教会尝试时，总会将我信息成为神家子民当我与耶稣通常时，心里缺想，我虽在唱这首歌，却感受不到那份心意。出来时尚有感动，但随着认识众人，那份感动便消失了。我想当他们了解我是，这种感觉或许也会从他们心中消失。但无论如何， 我这个情感化的人没能跟上真理的步伐。上帝知道我渴望家庭，知道我渴望爱教会里的人，也因为我渴望拥有家庭。于是他是用这个家庭让这份渴望将我带入人际关系中，使我的心被改变，学会像他那样去爱人，学会爱人是输挑战，因为这需要成长。我见过有人不愿坐在教堂里，租客待在门庭，他们租客愿持众人来参加聚会，但实际上他们才是人际关系最困难的群体。他们真正缺乏亲密朋友，许多人孤独终日，生命中无人相伴，只因从未参与神的计划来学习爱人。若你从未爱过任何人，便很难找到自己的清新的人。你知道吗？你总在追寻某种幻想 ，but that it can't show some version, you know, 仿佛 对方会爱你 ，in concrete 的一切都会好起来。但我想要让别人爱你，你必须先学会爱人，这是从相互的关系。总之，上帝借此挖掘了我心腔着漆的堡垒，好让我的一圈雨开始去爱他人。留在本地教会至关重要，这样才能让我的心逐渐软化，让上帝进入其中医治我过往的伤痛。若不这样做，上帝医治你情感创伤的方式之一，就是让你置身于必须改变才能与人相处的环境中。若不改变，只会将所有人推开，即便去教会，众人仍会保持距离。他锁定我性格的缺陷，逐步瓦解心腔之红极核心，那座他要攻破的坚固堡垒。在领悟这过程时，我愿分享他死于我的经文。这段经文给了我极大的平安，明白吗？使徒行传第24章第16节，这是使徒保罗写的。经文说，我常以这样威严在神和人面前保持无语的良心。他说，我每天都在锻炼，就像健身一样，你明白吗？他每日聚中训练，举起最久的重担来增强力量，好能与神同行，不被冒犯，也能与人同行。记得使徒行传中保罗悔改时，就说 Dabu Dadi Marsha， 我要只是他为我的命必须受许多的苦。我记得保罗注定要过受苦的生活，因为他要去向众人传讲福音，而有些人处于各种原因不愿听他传道。他遭人用石头打，遭遇穿难，他挨打被抢劫，多美好啊！神赋予他崇高使命，却让这一切临到他身上。你或许以为他会有个美妙的故事，因着归心，神使他免于灾祸，只为拯救他人。毕竟他肩负救赎使命，人生理应完美无缺。然而圣经中根本不存在这样的故事。凡顺从上帝的人都比经历迫害、诽谤、谎言与恶意耀眼，世人接力使他们的生活陷入困境。是者，这正是魔鬼在作祟。魔鬼利用使人施加苦难，企图使他们被其福音，因此他们不仅遭遇冒犯，所受的冒犯更深于常人，他们拥有更多给予的。我猜保罗写这段话时内心对神怀有怨怼，毕竟若路遭中击，甚至被弃置入死时，难免要质问神啊，我的保护何在？因此他必须努力维系与上帝的关系，避免心生怨怼。他坦言自己路遭一起，事实上他曾说，这意味着保罗在称正见教会见倾注了大量心血，建立教会，任命领袖，将他们托付给上帝与圣灵，是教会的一运转。他付出了沉重代价，他停留的时间足够聚集信徒，引领众生传授正道，随后通过书信维系联系。但信徒们并非总是听从教导，我确信他常感生命徒劳。我是说，他未建立教会便提灵上，可他已赤开，众人便重蹈覆辙。我猜他内心挣扎着，上帝啊，我为此受尽折磨。这些人精虫而不稳，根本不在乎我的教导，但他必须见人，他必须强迫自己坚强，不被冒犯。 因为你看为神工作的人不能心怀原对，爱就无法传递，爱就无法流露。你必须真心实意地保持心灵柔软，敞开胸怀接受疗愈，才能继续面对那些根本不愿倾听的人。世上充斥着这样的人，连教会也不例外。说这话令我心痛，近30年牧会生涯，近30年上街经历，与形形色色的人打交道。但多数人只顾着满足私欲，对你说的话毫不在意。你必须接受这个现实，但我不得不聆询他出，因为神要他们听见，神要成为无可置灾的，他必须确保他们听见信息，无论他们是否顺服，因为终有一日他们将为自己的抉择受审判。若从未听闻真理，便无需为此负责。上帝赐予世人恩典，因他是公义的审判者。若无人传降，他绝不会定他们的罪。圣经名言，没有传道的人，谁能听见？若没有差遣，谁能去呢？故上帝差遣传道者宣扬福音，无论是人是否愿意聆听。又是我猜想，某些传道者的处境比他人更为艰难。旧约里有尼尼微城的典故，那真是精彩。他祷告，他在尼尼微传道，而约纳却抗拒差遣，甚至因此心怀不满。他陷入矛盾，竟因神赦免罪人而恼怒。你觉得这如何？他认定那些人罪孽深重，根本不配得救赎。贪神吩咐他去传道，劝他们悔改。他照做后，尼尼微人果然悔改，全城的梦拯救。而约拿却必须面对自己对神的谋反，只因他觉得神的慈爱太过宽厚。新约有段经文说，神的恩慈令人悔改。有些人受不了神的慈爱，他们渴望看到人受惩罚，仿佛要与神交近似的。上帝的运作方式并非如此。你可曾想过，上帝的爱、怜悯与宽恕，或许反而会冒犯某些人？事实却是如此。因此，你必须竭力不让怨恨在心中生根，因为这关乎你灵魂的状态，而怨恨会阻碍你的祈祷。在结束前，让我们委员对至师祷告。天父，我感谢你，请与我通道。若你愿清理生命中的怨恨，此刻正是时机。天父，此刻我想到那些令我心怀怨恨之人，请呼唤他们的名字。我奉耶稣的名释放他们，我释放他们，我赦免他们。求弥足我艰辛宽恕，使我脱吃阻碍自由前行。我不要求惩罚他们，我要感谢你，神因你医治他们，拯救他们，赐福于他们。无论他们犯过多少错，我仍要感谢你。你给每个人悔改的机会，求你帮助我在耶稣的名里为他人的悔改与的救而欢喜。若你今日祷告了这祷告，你就一开启了这个过程。你或许一的即使帮助，即使释放，但你一开启身塑造，你成为他心意中人的过程，成为能是慈爱传福音给罪人。Probably bay and mo and shard profanzar and mon day and day further in。因此你将遇见谋反你的人，因你终能胜人失明而不被谋反，因你已预先立定心志。我绝不因身获人而心怀怨怼，愿上帝赐福并保守你。但愿这篇讲道，或说时间段讲道，或随你如何称呼，对你们有所帮助。奉耶稣的名，阿们，阿们。
3: 感谢您收听本期 MFC Worldwide。我们祈祷这篇恩膏的信息已成为您生命的祝福。在约翰福音第14章第6节中，上帝的话说，耶稣基督是道路、真理和生命，没有人能依起他方式来到上帝父亲，除非通过接受。
5: 他们相信并承认耶稣的宝血洗净了他们的罪孽，并且他确实是他们生命中复活的救世主和者。
3: 生活关于耶稣基督福音的信息，您可以登录我们的网站 www.mfcministries.net。
5: 在这里您可以通过直播观看使徒乔·佩洛西和牧师瑞诺·佩洛西的 MFC 使工服务，并收听以前的演播和布道。另外这里有一个连接，可以查看我们新这个电视节目的当前和过去的剧集。别忘了 IOVITRDERBA， 您可以将您的祈祷请求和任何其他问题或意见通过电子邮件发送给使徒乔和牧师雷诺， media@mfcministries.net。 再次欢迎您在下周这个时间收听本频道与使徒乔佩洛西奇、牧师雷诺佩洛西奇以及 MFC 事工的 MFC Worldwide 带来的另一个来自神的话语的信息。
2: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8WH Palau.
5: 미국 West Virginia 주 모건 타운의 MFC Ministry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Worldw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6: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어요. 열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3: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5: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주원 제이스 조